0: 어쨌든 휴전다 절세 로이상다이라 지단이 돈란다 지우젠 에츠와 이나 이때라운데 지우젠아 그 동비에 그 오늘씨 깨라란다 지야디 자식한디원라란다 해군데 로이 대군디
1: 아 두축게 가거든 너가 두축게 그 사고와 가거든 두호데 가사도 세타다 그다 주는 가 나인 코네소니 굿 나인 에메 오거든 라카 세다거든 라 세타나 기르가 사고와 시킨 군디 제도 감지 과이티 나지제 에차간이 차데 나니카 나타나 제제라 카칠리 과이티 미야 제이라 과이티 고이 나기네 케 과이티 네카 춘사고도 나직 나과티 고리 디차가이디네 과이티 가이디 가빈 바시아 가기 디가 코니레 세타라 카두 나지 나 바시아 카디나 디알레시요 코티 가리디가 콜로 나가이디 세타 두카디오 코크 후에데 다카두 고존티 테글루카 가게 디고디 디가 코냐 나타다게 치나고 기네군다 고케 가게 디가 가게 디르디라 카다시아 가디가니 그다 착각 대가 겪고 있는데 사실은 나 이렇게 가진 시주기야 내 가진이야 처음에 가진 이게 뒤가 거네 처음에 나서 가진이고 너나 가진이야 그걸로 나 기대해 나는 기대해 그래야 요에 또 나기 있나 그다 기준에 좀 다시 내는 아주아 그 토대 나야 어디 뒤가 같이 진대로 막 거야 진지게 내가 가고 되지 그나 구지 그 나기는 쇼디 디디 그 보내 주고 저 추치 가래
0: 뭐 그때는 이길래 때는 미세 때는 겐다 제크니 쇼 대신 탄다 제케 텐데다 시간 다일레 네다 시 디텐데라 니 치우잔 데톤 디케 아티고라 톤 디세케와
1: 그 코데라 골로 가게 저 체데카 코네 야나이 카메 메케 코야티 나 코데네 그 코데 콜로데 ka kaya ni ye to khali ya shiti ka ya dikla khoni ta kono ga tena me kha ke de thera to a khoni de ka khoni ya nai khoni me kha gwa de na de ye ka ya dikla ge ya dik kono a de khoni ta go de de tha go de ni chi ni ko de de kha de ni chi cha na me kha kha ri ni de me kha mo na gu di ga de chi ni to ga khona go lo na ju ni ra ma na de ki hun di ke de
0: 지금 이제 차가 대신 되게 제 내 거 님이 경광을 보여준다는 당도 있습니다. 안다세 이제
1: 뜨거대면 가고 와서 나를 뜨거대 주면 치아라고 니다 걸로 그런데 매야고 니다 니지다 투자고 뒤에 수트에 거니 고가 거니 담아 거니 안에 비도래 감마이다 나를 힘들다 거니 전화치다 전에 걸로 투어야지 그런데 말이다 이제 차 편을 차고 되기 못다 인데 金海子可以的看不到的啊对这他的黑的那是那里的看当地是不是你看看那个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 encore de faire du tu as c'est du quoi là tu l'as du quoi là tu as tu l'as ton qui ton carte c'est du tu l'as qui dit tu qu'est-ce que tu ne dis que là quand tu ne qu'est-ce que tu quand tu qu'est-ce que tu ne dis pas quand tu ne dis pas que tu quoi que tu c'est qui n'a pas
2: Thank you.

0: 본디 왜 고갱이죠? 치키라 히지 나이 툴라 헤어긴데 간이라고 왔어요. 이거 이제 이거 이콘 이래. 이티야지 아이팟도 찍고 폰데 리에나오 미소 이지하고 온 나오긴 했어니 진짜 폰 리에라기 고헤어긴데. 못다이 코나 그 따봉 대하고 있고 그냥 이전에 있잖아 저아 공나진 이거야네 생각 이제 사람들이 이해서 와서 인사 파워 좋잖아 선다라긴 이제 이제 인다 커온 이야기 뒤에서 그냥 오잖아 이게 콩나고 있잖아 뭐 실제로 이렇게 서로 좀비 인다한데 이게 나라 사회에 아좀 박수하고 있지 연니야 시아론 잔디지 길란데야 우리 그 아이 초딱이 비조긴데 우캔 우캔 이자다 아유 스타팅 리카 카티 티즈 딜 선을 통한 데리카바 티 니다고 니에 이자다 카티 티레 타콘테 타게 아기 딘다는 데 산데 타콘키 우원이케 원데 손 제가 기타기 뛰어온 콩치도 안나그네서 비나기 기다려라기 거의 내지 나이기 니웨리 카이기니 어떤 느낌들이 이 코미 저이 이코마론데야
1: 为了是来看人家那出三十个人家客厅嘞，就当时当时看的还跑的嘞，放看的个也客厅的，对呀，虽然说没有上那天了，没热天了的，可那出三十个人家客厅，那出人家了，给当时看的个个阿拉看的我了，等人家打工的看，送了客厅送给的。
0: 哎，这个是要比比本身看你从这要几人拿地就是嘛，从这啊用稻谷机多啊干的，因啊系统这在那用这边是拿给你拉上你搞啥干的，你看你个用稻谷机我先求给你说了。
1: 你那朝军地大概地，个人在外头个时候，你到我地看的个人在外头啦，军地地还得了，他是他那个人，到底什么概念？
0: 我靠，咱们山没人到咱们，这也不让从啥地啊？我从大概西北某某地方在那吃的，这大咱们中原的是在地道，这大咱们不说不用那啥个的，那你种。听那个字啊，最重要的是谁记的？现在啊，另外你说你努力上哟，除了考试那那那没啥，其他没有考试啊，少了，十公的啊，可的。你大哥啊，你红啥红的啊？对啊，你最近他们在喝冷的，对不对？在喝冷的，被误评，脾气可能。下容易把娃这看见下容清醒，那人也艰难的。所以家庭这以上的长得啊，女人的啊，身体的是重的。除了性格什么这种，我就是当年是故意是客气去电影里面想，我看你啊，什么能力这就是你离开就是你，你要心里有爱心。你大一些点，他大这种三大地啊，他地个话，你新出来穿长得也少。six 什么你也是不会穿啊的，那有很多，他们你干嘛呢？搞个多少经济的，他们也有个是在那国内过早干的那家伙，那也没别干的呀，所以你也有给你也多赚点的呀，现在个。music 也老比较，我老公比老公那还要紧的，也激发了沟通。我们的学习教这个生活，我们快沟通。因为1980过他这个过程当中，什么的，只能当小弟弟，你当年给你的，老公弟弟用小弟弟些，那还奇怪，现在这一条人的。是啊，这个行业是个小，一定来讲，我建议你，这样。